그럼 엉그제 젖히기 만든 제가 올하에 눈물들의 흥분의 그 짐에 오락실내가 허우진 짐에 그녀와서 우리 양능에서 울때 놓다 열지게 생일 흥하여

책길 타선 말려놓을 것도 임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무가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저 발을 떨고 날라다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방 자

관원 복구만 이하지냐. 수명 사명 양한데 불성 청원 갓길에라 날정원은 장기로이게 갈수를 빈다가 불구수로 벌라라. 일점 일점 떨어지니 평하다가 이거 아니냐. 백구백로 짜고 지겨워 천파사왕 내가니 석양차리 저거 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명며 들어가니 25연 타냐 어디 반 죽

거 대공강자 유라 황황도를 당도거니 황황질거 불거반 백원천지공유 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들하니 공수장가들에게라 낭매의 활을 톡

연조치관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내 달라 홍광 지내요 통관을 들어 설비르기 백기로다 요동 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제비가 포기

늙은 의주를 왔소. 암남산 밤남산 청천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먹구라 구성파벅월 파구의 강동다리를 흔도 평양은 연광경 포병로를 개화

망을 시가지었노 상강산에 월당하여 치세를 살펴보니 전쟁이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성 분해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초보 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흔히 만만 제지금 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물이 유경 상도는 할명이라 흥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과동로소 박실비 다가로고 과정도 동높이 땅 남대문바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진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벙건너 남탈령너 먹구나 두쪽지경 빗기고 거주가 둥둥떠 항본분전을 당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간 저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도도도둑 흥고가 보고 서반겨라 흥고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오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가 뜨냐 토연병 반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청 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소상 동정 백일여

얼마나 분복박 신을 집이다 울고이지 우리 노래라 행고양 주간인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드리고 태군가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손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냐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들 피난 권천 노인 기생이 운명한데 아우 박세 돈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포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폭통만 끈 것이 두려워.